0: 21, bonjour.
1: 21.
0: 괜히 누를 거야, 22. 쇼미, 누구 따라가?
1: 그리스틴, 괜찮은 22, 괜찮을까?
2: Let's check off, he's got you thrown.